0: 성공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I'm not my savior 내 걸어 와도 배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누군지 그래 답을 찾은 rover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97.7 FM